0: 통지 이거 좀 보세요.
1: 이건 미국 낙하산 병들 겁니다. 주위에 떨어진 놈들이 있으니 조심하시라요.
2: 우리는 특수 보위 임무가 있으니 먼저 가겠습니다.
3: 他们在这儿执行一个特殊的保卫任务，一定是重要的任务。我懂你意思，彭老总也一定就在附近。
1: 가자. 네. 네.
3: 刀用的不错。